0: 파타야 파임 트라마 리카 디렉터 빅센 디렉 빅센 파타야 파임 트라마 에어트라 1379나 컨택트 있다와 11 8335
1: 11 835 아저 137
0: 에너 에어비 352 이스라마 엔텐 5000 엔텐 5000 스피드 세미 프라프레스쿨 아베스 24 라이트
2: 엔텐 5000 아저 테미스 클리어 쿨루 런웨이 34 라이트 오프 에어비 352
0: Dynasty 102, Discernment FR 150.
3: Discernment FR 150, Dynasty 102.
0: Parataya 501, Discernment 1000.
4: Discernment 1000, Parataya 501.

0: 예배 받으러 내놔 캔슬을 커피엔 들고 앉으러 넣고 길을 주셔 다이너시 5, 7, 6, 7, 레프트 리엔 2, 8, 들어
1: Left turn heading to 8, 8, 6, 7, 6, 6.